0: 아니구리. 오이야, 노래 먹었다. 엄마.
1: The voice for your community. The voice of the city. CJMR 1320.